0: Recording, bitte.
1: Ich stelle mir vor, dass ich einen kleinen Propeller auf dem Rücken habe, auf den Knopf drücke und damit ein bisschen durch die Luft fliege. Nur dürften das nicht zu viele Leute auf einmal machen. Es muss immer schön leer bleiben, dass man viel Luft und Platz um sich herum hat.
2: Ich hoffe, mein Auslandssemester kann irgendwann noch stattfinden.
3: 미래를 예측하기는 참 힘들다.
4: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0: 2015년 런칭의 무이장대 부부들이 타오라노라라 바리저 검범사하라 비철거벨레이마 비철거벨레이마 삭제.
1: 틴타라 틴티라 틴타라 틴티라 자라게티가 나헤라마티라 나르마야루 틴타라 틴티라 틴타라 틴티라 자라게티가 나헤라마티라 나르마야루 Tintara tintira, tintara tintira, charaketika, mahera matira, narumayalu, sara sara.